0: 다시마 바하 아누투나이 다시마 하타 라칸데 라디오 ITN 세베 스리랑키아 한데
1: 벨라브 소스 데카이
2: 벨라브 오퍼웨테 겐다 아비
3: 와르타 피다 와르타 타브니 코디 아테 엔엘비 타나데 타하네 루트라이 인 라티 상바르드니 테 테벤트 샤티 아크